0: 주는 사람. 그래. Call me back tonight.
1: 그리고 you can also show me back tonight.
2: 그리고